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우리 아주 큰 축일입니다. 우리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축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 또 축하드리면서 강론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우리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 사도, 이방인들의 사도 바오로, 우리 가톨릭 교회를 이루는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성인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교회를 만드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두 개의 큰 기둥이십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당연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두 사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교회의 기둥이신 사도들이 과연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저 부럽기만 하고 또는 우리가 다가가기에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큰 분들이라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바오로 사도 어떤 분이셨죠?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고백하셨던 우리 베드로 사도 역시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바오로 이 큰 사도 대축일은 단순히 두 사도의 훌륭하심, 완벽함을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0: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것, 또 그 체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감없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에 의해서 매일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용서 또 사랑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더 깊이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부족했던 두 사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으로 변화됨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금 깨닫고 희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힘이라면 가능하죠. 그분은 분명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지금도 쓰고자 하십니다. 저 부족한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는 우리의 작은 교만 성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지 두 사도의 축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큰 축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마음 주님께 봉헌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1세기 마렵 이스라엘의 유대교 학자들은 구약 성서인 히브리어 성서를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누어 목록을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을 제1경전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이방인 지역의 유대 공동체가 그리스어로 번역해 쓰던 구약 성서에서는 히브리 성서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 권의 성서가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히브리 경전 외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 다니엘, 에스델 일부, 토비트, 유빗, 마카베오 상하, 지혜서, 집회서 등을 제2경전으로 분류하고 제1경전과 함께 성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제2경전을 외경이라 하여 제외하고 히브리 경전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권수에 있어 7권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분 글이었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메이븐에서 펴낸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나에게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아이들. 서울 천호동에 있는 곡교 어린이집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이다. 그곳에서는 장애 아동이란 말을 쓰지 않으며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특별히 알리지 않는다. 그 대신 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이 모두 함께 한다는 의미로 통합 아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아이들은 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아니, 장애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를테면 그들에게 다리가 불편한 아이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밥을 잘 먹고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였다. 손이 불편한 친구는 양치질을 하는 게 조금 느리지만 아이들은 친구니까 양치질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몸이 불편한 친구는 조금 늦게 걸을 뿐 손을 잡아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저 약간의 불편함을 지닌 친구였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단을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친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나는 아이들이 친구의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옆에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아이가 말했다.

땡땡이는 머리가 짧고 저는 머리가 길어요. 노란색 신발이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는 밥을 잘 먹어요. 싫어하는 것도 선생님이 말하면 잘 먹어요.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동정의 시선으로 쳐다볼 때가 많다. 사회적 약자로서 도와주고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하지만 곡규 어린이집에서 장애는 아이가 가진 특성이자 개성일 뿐이었다. 나는 또 물었다. 친구가 늦게 오거나 뭘 하는데 오래 걸릴 때 선생님이 같이 가라고 하거나 같이 좀 기다렸다 오라고 하면 귀찮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자 아이는 곧바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교실 뒤쪽에 있던 다른 아이가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끼어들며 말했다. 친구니까 괜찮아요. 친구니까 돕는 게 당연하고 친구니까 괜찮다는 아이들. 곡규 어린이집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의 개성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니까 라는 대답 대신 친구니까 라는 아이들의 대답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내가 아직도 깨야 될 편견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친구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니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음악산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신봅니다. DS1에 준비합니다. 진노의 날이라는 뜻이죠. 혹은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모습이 음악으로 표현됩니다. 비엔나 스타 소페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레퀴엠에 있는 DS1의 심판의 날 또는 진노의 날이라는 제목 감상해 보셨습니다. 성인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들도 라는 내용입니다. 합창단과 솔리스트 캠브리지 왕립대학 합창단 성마틴 아카데미 연주입니다.

마르칸 투앙 샤르팡티에 1645년에서 1704년까지 생존한 그의 작품 떼대웅 사은찬미가 암브루시오의 사은찬미가 기도문으로서 방금 전 그 아홉 번째 곡 합창단과 솔리스트들의 연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열 번째 곡은요 소프라노와 테너가 연주하게 됩니다. 내용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차지하신 백성에게 강복하소서. 당신 백성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이끌어 주소서. 나날이 주님을 기리는 저희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기리오리다 라는 내용,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소서라는 제목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위클리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00번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전 세계 추기경대과 함께 전쟁과 양극화, 인공지능 AI 시대의 인간 존엄, 신호 달리타스 실행을 논의하며 교회의 평화 사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봉헌된 개막 미사 강론에서 전쟁은 결코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하느님께 결코 축복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시대에도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성과 자유의지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화는 선택 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정의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가톨릭 전통 안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정당한 전쟁론의 언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에 따르면 여러 토론 그룹은 복음이 무력으로 강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한 전쟁의 논리를 넘어 비례적 자기방어권을 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현대전의 성격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AI와 첨단 무기, 선제 공격 논리, 민간인 대량 희생이 결합한 오늘날의 전쟁 현실에서는 전통적 정당한 전쟁 기준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거나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제도 불신, 허위 정보, 종교적 폭력, 외로움과 관계 단절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추기경들은 이러한 사회적 균열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젊은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젊은이들이 겪는 절망과 자살, 약물 문제를 언급하며 교회가 이들의 고통을 듣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과 액트당은 최근 당내 절차 대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과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춘 연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말 동안 웰링턴에서 열린 노동당의 의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지만 세부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삶의 질을 묻는 열정적인 연설을 선보이고 도급제 지원 확대를 발표했으나 국민당은 국가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비용은 누가 내느냐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노동당은 현재 여론조사 1위 약 34%를 달성했으나 무당층과 타당의 부상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한편 액트당은 오클랜드에서 미국식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 행동당 대표는 정부 부처 축소와 복지 혜택 규제 등 기존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액트당은 강력한 후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7%대까지 떨어지며 연정 파트너인 뉴질랜드 퍼스트당에 밀리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두 정당 모두 쇄신을 시도했으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중동 갈등 완화와 유가 하락으로 도매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ANZ 은행 경제학자들은 현재 대출금리를 재고정하려는 대출자들에게 1, 2년의 단기 고정금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주요 은행의 1년 고정금리는 최저 4.65%인 반면 4년 고정금리는 5.39%에 달해 단기 고정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ANZ은 향후 1년 고정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 감수 성향이 낮다면 기간을 나누어 분산하거나 더 긴 기간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OCR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ANZ은 7월 인상을 예상하는 반면 ASB와 웨스트팩은 9월 인상을 전망합니다. 인포매트릭스의 브래드 올슨은 모기지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 움직임을 선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고정금리가 즉각적으로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올해 뉴질랜드 대선에서 국민당은 신생아에게 $1,500, 퍼스트당은 $1,000를 지원하는 신생아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복리 효과

0: 포스트 견습생 지원금 제도를 다시 2년 지원 체제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웰링턴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이 같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견습생 지원금은 2020년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견습생을 채용하면 월 $500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임금 지급 등을 돕고 견습생이 훈련을 받는 동안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2025년 국민당 정부는 제도를 축소해 기존의 2년 지원을 1년 지원으로 줄이고 지원 대상도 일부 우선 직종의 1년차 견습생으로 제한했습니다. 노동당은 지원 대상 직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포함될 분야는 도로건설, 상수도 처리입니다. 힙킨스 대표는 이번 확대는 여성 종사자가 많은 직종을 의도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은 견습생들에게 공구와 장비 구입을 위한 $1,000 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위원회에는 멘토링과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노동당을 권력에서 배제하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야당은 물론 연립정부 파트너들까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열린 당 집회에서 시모어 대표는 개인의 책임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복지정책과 함께 현재 43개인 정부 부처를 19개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 워터프런트의 쉐드텐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 액트당의 목표는 노동당을 권력에서 배제하는 것, 뉴질랜드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것 두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연설에서 자신의 당을 제외한 현재 국회에 있는 모든 정당을 비판했으며 각 당대표와 의원들에게 하나하카파티, 비즈니스 클래스 클로이, 시니컬 크리스 힙킨스, 윌리 위니, 국민당의 클레버 크리스라고 별명을 붙이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녹색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녹색당은 환경을 위해 한 일이 테파티 마오리가 마오리를 위해 한 일만큼이나 적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어는 이제는 푸켓콜을 보호하는 대신 팔레스타인을 구하려 하고 있다며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지 않을 때는 기업 로비스트들의 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닌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녹색당이 추진하는 부유세, 상속세, 법인세 인상도 공격했습니다. 시모어는 녹색당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며 당신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때문이며 우리에게 투표하면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 당신에게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특유의 성공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문화인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을 언급하며 녹색당은 이를 공식 정부 정책으로 만들려 한다며 뉴질랜드에는 그 반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심호어 대표는 노동당이 냉소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무료라는 기분 좋은 헤드라인만 있을 뿐 재원 마련 계획은 없다며 현재 노동당은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을 180억 달러나 쌓아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냉소주의다라며 권력을 잡기 위한 3년이었고 그 대가는 매우 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당원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이 앞서고 정책 발표도 본격화되면서 이번 총선 승리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주말 웰링턴에서 이틀간 연례 당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 해에는 이 행사를 일반적인 연례 총회 컨퍼런스 대신 콩그레스라고 부릅니다. 지난 주말 노동당 지지자들은 낙관적인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신 원뉴스베리언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5포인트 하락했음에도 국민당보다 여전히 앞섰으며 좌파 진영 전체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참석한 노동당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론조사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대부분과 2026년 초까지 노동당은 정책 발표가 지나치게 늦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주 하나씩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당 콩그레스는 대부분의 일정이 언론의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 키어런 맥애널티와 마오리 선거운동 책임자인 윌리 잭슨의 연설도 비공개였으며 토요일 오후 모든 세션 역시 언론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경한 경고를 내놓은 직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추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확대하도록 만들 경우 이란 정권이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이어갔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한 보복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긴장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각국은 자제를 촉구하며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재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국제 원유 공급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최근 생활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좌파 진영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노동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정부는 노동당이 각종 무상지원 정책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보라 에드먼즈 노동당 재무분야 대변인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노동당은 2023년 총선 참패 이후 지지율을 상당 부분 회복해 올해 평균 3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여전히 노동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되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퍼스트당의 상승세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액트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연례 행사를 랠리 형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액트당은 전통적인 당 대회보다 대중 동원과 선거 캠페인 성격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 액트당 대표는 액트당이 연정 내에서 급진적 정책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당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액트당이 내놓은 정책 역시 정부 부처 축소와 복지제도 강화 등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 지지율도 지난해보다 하락해 올해 대부분의

0: 여론조사에서 퍼스트당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당과 액트당 모두 행사 형식과 명칭을 바꾸며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국제뉴스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 GDP의 6%에 달한다는 유엔의 잠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26일 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 규모가 67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진 모델링과 위성 이미지, 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주택과 자산 손실 등을 중심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UN 개발 계획 UNDP는 이번 추산에 도로, 교통 등 공공기반 시설 피해와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 장기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모두 포함한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직접 피해액의 1.5에서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7일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430명, 부상자는 3,2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운송과 관련된 보안, 안전 및 환경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25일 목요일 보도에서 테헤란이 전략적 수로 관리에 연계된 새로운 요금 체계를 통해 참여국들의 연간 최대 4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 중 하나인 이 수로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절대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가 절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페르시아만 인접국들과 중국의 이러한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목요일 바레인 방문 중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국제적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당 개념을 강력히 거부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만의 외무장관 사이드 바드르 빈 하마드 알 부사이다는 루비오 장관 및 걸프만 국가 외무장관들과 회담 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관할하라는 향후 협정에는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루스 소셜에 이란 관리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보험료 및 기타 어떠한 요금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확언했다고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와 반대되는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테헤란과 협상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대학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34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이란 해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고 AFP통신이 20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이날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협력해 이란과 터키 이중 국적자인 39세 남성 한 명을 해안듯이 코토르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이버 범죄, 조직 범죄, 사기, 해킹, 신분 도용 혐의로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가운데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약 2조 8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금융회사의 해외 단일 사업장 투자 32조 3천억 원 중 2조 800억 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기한 이익상실 EOD는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져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투자한 금융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작년 4분기 중 일부 사업장에서 EOD 사유가 신규 발생하면서 기존 EOD 사업장의 상환 청산에도 전분기 2조 600억 원보다 0.97% 증가했습니다. 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은 55조 9천억 원으로 8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융권 총 자산 약 7,738조 원의 0.7%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5원 9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4원 6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7원 3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4: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최신 게시판입니다. 마더링이 아웅과 누이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미술관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마따리키 아웅과 누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로 공동체 의식, 재미 그리고 창의성을 기념합니다. 우리 영웅 희와 이태랑이를 기리는 공예 활동에 참여하고 카파하카 공연과 크리센터 트러스트 소속의 떠오르는 지역 음악가들의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타네메테는 와이 이테랑 이를 주제로 한 댄스 공연을 선보이고 그레이트 사우스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담은 인디 록 음악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마따리키 나이트 마켓 앤드 퍼포먼스 안내입니다. 예술과 판매자, 공연자들이 함께하는 무료 지역 축제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오리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의 창작자들의 공연과 카파하카를 비롯한

0: 라이브 공연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됩니다. 7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레이크 하우스 아트 37 브레드 토마스 드라이브 타카푸나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투게더 오클랜드 시의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오클랜드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자신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개인기기를 지참해 주세요. 공연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7월 3일, 17일, 금요일, 8일, 22일, 29일, 수요일 와이타케레 센츄럴 라이브러리 3, 라타누이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드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본섬비 커뮤니티 센터 20 본섬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앤드 CV 서포트 아본데 라이브를 안내입니다. 무료 디지털 자료 및 이력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번델 라이브러리 93 로즈 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기절 방송은 104.6 FM 프레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